0: 마디입니다. 대신 요런 동전 맞네. 나 자도 가는 것도 물을 걸어야지. 자동 것도 되냐면 땅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사우드가 있는 요런 다 물이나 걸어야지. 비 바장 것도 되는데 어디야지 물이나 답이야. 내가 주 피자 쇼니 또 물이나 가야 쓴 곳으로 비 나 비 립니 원합니다. 테크닉 제어라. 다 비컴이냐 비어 선도냐 랑스 트레이닝 넘버 다와 마야오야야 무르지 송거위나 딱도 초치미 오래라 초치위나 랑스 쿄니에메 오드마도야 르냐냐나 나 정이야 나 자탐도 나 오래라 딱지 이듬도 나 상대지수 나나 당당당당당당 생과 전주 생미오 인지 전문이오 전문이 나냐고 이제 전부지 문의하고이나 오드마 당우스 쇼제당 녀와가 말기임쇼니 온다 오래 나 티세 아까 산지고만 그래드리면은 어디마다 힘이다. 미리 넘버 잡아도 나오지. 미리 넘버 잡아지. 야를 또 미리 탑주고 주가 맞아요. 야야. 만약에 유주지 쇼마이나. 나 넘버 잡아지. 난 통화모도도 쇼임쇼 은혜옵니다. 자 그러면 제스카드 난데는 별가 직진인 성에 나한테 쉬었으면 그래라. 이등과 사와드와 대초 직진인을 지루초이나 이등 저위 이등 숨놈에 그래라. 다 직제냐나 야멘다가 냐오시 와치라 바이라와 냐오 직제 바제 마헤 바펠로 바노치 마메라 이담데 다 직제 응아 창오이나 직제 응아제 자고임 자고냐나 라플로라 다 나 당당나 나치 정부 생가 전주구 생냐오지 고습니다 전주구 생내 인지천보지 문응이나 나 티마티 장수구이나 미 시가치 오래 미 비나가 정 시가치 에러겐트 우든 쇼응가둠다 자고 미비나이나 콘스고 셴만나시 때르근 파워도 넘신데 우든션 유니오 나 지지 나 당당당 당야 키나시 우든데 풍야고이나 키나 심지나가 뭐 기가 유니온다 심지나스 때보 항어도 도담다 어째지 이담모도 오래라 이질세다 다더니 유조지 세미나 나 장오이네 우담바 전주 심니오지 담바케 오스미 다 밀리토고지 표준 넘버 다바데 마야고이나 나 장오지 표준 넘버 다바데 마야고도 쇼임쇼니 到底看哪的没？那些忙不着接吧，先打了点心没得事。今晚大家没事的，大家看那继续是吧？今晚大家没事的，大家看那继续是呢。首先你得了解呢，俺们这忙不稳定的生活，忙不呢那过不那，我来了。我他妈的生活是穷人就适应呢，人是人生努力呢，没个那样说穷呢。但我可不能啊，退点点说呢，我来。 我可不能喊的得那些，我可不能啊，对的得那些，一直是等你下我等的，要么同意那个那么多吧，要么要我呀呀，可是呢，我等的不能少有呀，我就等你。但，然后可不能啊，得说拒绝谁了，你妈的我呢，到那学生我都读书没有钱的，对吧？相当对面的呢，我读书就那个说呀，那别人那个那看不呀，有呢，相当少数，他们呢，刚刚那说有名了。
1: 当然，这些的得到几的真实解释。那么，等到这马的学校，以及学生，以及各种，那是考的学生呢？学堂结束，学堂年呢，控制下一年的控制也就是。anger，啊，三八年呢，对象下一年的，他的妈能够学术的人不读书没有去，读书年呢，对象适当的内容没有的了。但，数年呢，数年呢，五年呢，都什么时候了呢？题目懂。
0: 说的呢，我那个，他的名我是，我说是没不认的，我那个得说跟说的了呢，题目。他比如说，他那个，我看不是，他们都要我是做这比如说没用的。现在说，他那么呢，刚来来说有名了，人家那比如说人们那拉那玩意呢，没那么些话嘞。我的几个是跟学堂控制题目呢，我是那拉也没那么，人们呢没那么，我的，那拉也没那么，那拉也没那么，谁拉没那么，你往别的吧想。刚来来说有名了。 巴掌明阳，巴人呢？巴罗个天，我来了。brave，我的名呢？我的呢？没弄呢？藏人呢？开吧。你说那刚不干呢？开吧，我的的scholar，我的呢？人家呢？我的呢？没弄呢？明阳，新的，他写的了呢？继续点，得到几大东西？别是个没弄新的，别写的里面没弄烂，没弄留过也烂，没弄把老个没弄，开吧原地呢？是个没弄新的，别本上书。 만약에不喜欢也说过那一年我们的，明白了。俺这一年没那做，俺这心里有不喜欢说的嘛，俺没看不让俺心里有不一样的。你不去隔离我到的呀？心就找个人我到的，你们看这些可能跟那个去做，我做个left开隔离呢，left开隔离呢，right开隔离什么的了？心里心下吃的一年，心就那个内容没心，number大包的，心number大包没弄的呢，读书就心number大包没弄就有说那一年我们的做，得到几大？

신제 대행이나 요신이 좀 어려라 말을 요부 쇼는 소는이 어데 불분모도 예수는이 얻마대요 도저 다다 다도 이직 말을 묘몽 걸지 요도 원입니다 도자시 당부 이직도 하나님이 일바세 티하나 간주거도 레임시데 니옷 인트로덕션 모두 하나님이 쇼 있으면 나다지 심냐고지 거든 티셔니들어 더 넘버 30에 추는 심냐고지 하나님이 막아놓이나 리부시 시간도 야주만음에 제가 치면이 말마디 요르도 야곰 제가 치면이 거지 심지 거든 모두 리부친 말아도메 맨졸라 미시사로 슈

고치 니 나이 쓰지 니야 건말아야 무슨 건말아야 옷삼로통 소입다 대신에 담아야 니 옷삼로통 삼로통 삼로통 에 브레자 고치 말 나이 쓰지 니 고치 야라 랑수 그래 이제 생각 미브르는 캔자 라동주 산세 니에드메 최능아 직다랑 샤돔 즉 니인지 자와시 독자디 야고이나 이직 남인 어도디 생가 말 미브른가이네 캔자라 동어라 이제 곰기도 말았어 생각 곰기도 말았어 이나 나랑 야 서로 가야 돼 야 기도문에 멜루부이네 아니 가서 오모도 저 플랑가 봉안 게요 우든 라도메 이직세 다다요 어서 킨 고송 말이 게템데 불 가델 하단 삶이나 탐지 달라 달랑캬스 예다 기잔 나르메베 메나 티진 주메네스다 옷 기저지 된다임쇼 가델 하단 삶이남스 다 직다가 슈수이나 니겁다 하단 삶이나 사유가 쇼 학강보 하마인 강보 그래라 다 라마인이나 압사라 나셔야돔 하니나 대와 나셔야돔 오 다양 간이나 쇼 모스야 다 하단 라마인 강보 혹 달랑어이나 니나 혹 진이셔 독자야게 노래라 목장어도 쇼이나 니고 잠물링 미강보 하마인 강보 목자야 나나 티마 티루이나 니고다 오도마다 마티슈스이나 니고 가델 하단 라민남 탐지 달라 달랑장 강보 목장 쇼이나 대다 기장 빌 강보세 돔야 니셔 독자다 야이메 내보다 야이메 신디 빌니냐와가 크림메데죠 니고다 대다 기장 나르메베 메나 티지 조메니스 나름에 바냐네 녀완 나름에 녀완나 독자지 비르스 크리테 요녀나 크리메데 요녀 녀녀와가 그죠 레가지 비르 야테 요녀나 비르스 니셔 독자 샨마다 야테 요 르보가 쫀라 야테 요 마도 녀와가 그죠 레가지 비르 야메데 요녀 우드마디브쇼 타 컴베르 야도 메오레 타녀고지 랑 에니미 타녀고지 점벌리 미 강보랑 그 다숑에네 랑샤 우든데 독자 야메데 요녀군다 녀몬 톱지 다 디네스 강당 테나 르잡장 타와야네 밀리바 데르다 키직직라 도르니 또 뇽몬 톱지 랑기 셈네가 수고 독숨 뇽몬이고 제 뇽다 독숨 뇽몬이고 자지 다 시에로니나 강당 테나 웃 뇽몬지다바 알 프레도라이나 웃 뇽몬장 르셈네가 노이나 르잡장 타와야네 르잡니나 마운트 메루르라 마운트 에베레스트 세스모토니 크르든 마운트 메루오도 오레 리저 르잡모도 테미네 까마티네가 가무 무너쳐도 임냐 어딘데다 빠오르노 냐온다 컨트롤 되자냐 오지 내일다 기지칠라도 까마티네가 나나 냐와가 마르키주 내가 야대 임냐 또나 랑가 파마샤 타마야 우수 랑가 파마샤 맛 독자 리복도 데리교 맛소 독자이유 샘가 삼로 독자 코주나 수이 야돌로니나 랑 규가 수고 뇨몬치에서 야도메 뇨몬치 잡지가 수 빅 드라이버랑 얻어야 이제 이나샤 어디 야고숨지 야고숨지니 order b 이제 이나 카가 말 독자 정도매 예 당시 수고도 카가 말 맞 정조지 나다 제 셈내가 알서모 통이매 삼로 통에 삼로 통 삼로지 카가 말 맞 토로 정조매 어떤 야야 다 랑가 파마나셔 어딘데 독자 야고 있나 까마티네가 녀와가 그죠 레사오매 어디마다 된다 기지 찍라 도와체스 대다 기지 찍라도 다게 녀몽 더가 뒤른 토다 매버터 자신 꾼냐 대답으로 유령 토바 마이노 녀다 다 유니몬 도가냐 니샤다 미제티네가 다요르티다 노 미슈나 야긴 니샤 네버제긴 다다니다 맹토고소레 미제네가 미도 카르데다 레임니다 다 유니몬 도가 신데 우드네가 다 독다지 유니몬 베타냐고 지임니다 다 우드 유니몬 베타지 듀르무티 듀르무냐나 나니 고네소놈 니 아마 고반 쇼모지 비다모 다점볼렌체 오레 니에지 키부야가 바자르티가 녀브자 쇼핑디 야게네 비다모 사가가 톱지티 사게네 비담바 가제게네 파마나 랑 레가가 카도라 게우랑 부즈 프루티 오레 부즈셔츠와 그든 모노요 신의 부즈셔 캠가 니야다 레가가 게이메 에이나셔 지브로데 오레 테소냐 레가가 게이메 신데 뇽몬 타오지 셈네가 코리아 게우스니 없다 가제 게네 비 독숨냐 오제 담바 그래야 게우스 못했나 나 도마메 바네 드링 토다 메바더스 자신 꾼장 대답을 유린 투바 마인 오도도 오래 뇽몽게 다녀고지 나르셈네가 나나네 로예 수공어도 말 점벌링어 다시나 수강 우든 소메디 좀니 맹절아 떠나 다다랑 세셈 미시노 미티 노이나 오 비덕 니셔 티라 미시노 니셔 독자라야 마 독자라야 수도니 두균 우도도 샤드고서 미티 노이나 수간질로 닌티 비인한 그 분한 남부로 다보디 쇼온데 이메 말 점벌링이 오지 와이

0: 다 듣친다 눈박들 뒤다 동아이 매시네.
1: 노노.
0: 이질에 비나 닝 집게 개요 있네. 이제 비나다 명 토살 붙여 있겠네다 이제 비나시 EF 약 모습 에너미션 포뮬러스 필압 약 모습 비나 클레임즈 인 오브젝션 리치티 놈 진다 눈박들이 클리 틱토 진다 개박들이 클레사고 비나 이제 폼 슈지 갸야 폼 6에도 땅에 주송어도 폼 6치 갸양 도체 믹스 질로니네 가다다오 티 슈크티 오소 질로니네 언더테이킹 It's undertaking to inch minchi birgo any tamache. Nejo chengata summary revision yetum, lejikata nejo setomukus mianchetum, lehaka mianchetum, ije undertaking mizerdum. Dukche would undertaking sherunum, binan inch kit kainae, undertaking birgosum.
1: Yes. Dow Dokche SIR so the tumbled click show yadum burning.
0: Imbola, imbola.
1: Uzukna 2006
0: yadum.
1: Niton groche yadum, then you don't click robes. Tom click show yadum.
0: Imbola.
1: Ijabut out Tomatomaka that summary revision yana.
0: Imbola,
1: imbola. Ijabut also go Mikus over on GT, the Shuda and Yapoleta, final publication ya, Sando Show GT, Taitnaje, swimming your chine munuya, Samonti, Ning, Ejuk Thousand Mizarzo, no, Piso Graya. 어서 뭘 보초 왕지 문호 토분 문호도 나야지 맞아 어서 명도치 호텔 리스트가 명치 포포토 노 이네다 이빠지나 상무지요
0: 힘불라 힘불라
1: 지금 중전지 있니 뭐래 미치 갖다 있는 시리즈엔 나 너 어서 이제 두 놈이나 다 어서 배나 남로 가던데 비뇨네 뭐래 이제 누비 아직 중전 쪽으로 어찌티 다 우쯤이나 다로서 문호야 모델 리스트 상무지야 원래 나네 뭐 보주고 어제 수자노 이제랑 비록 더까지 놓친 너래 이주고 사는 거 삽다 맞은 것도 되던 스크리 다 루스지 소도 내보다 쉽다는 것은
0: 다 쪼부쪼부 다 우쪼 도치 우쪼 SIR니 다 우쪼 림프림프 나오고 다 election commission 시다 우쪼 탑시 야우쪼 이제 다 우쪼 남발 닥 부디레이고 땅아땅 용서스 캔자로 직다임 나땅 electoral니네 다 voterless가 명 나오치 원에 당내 이제 장문 민원에 나다 인디언 시티즌십 인디학 미인우인 지금 나다 알나쪽 인 똥 인예 비나나 있는 뭐네 있네 백 명씩 돈 거소 있나에 백 명씩 몽올라 내내 차돌라 네임이나 이제 인클루시브냐는 체육 문호 수가 루수 문호 디고섬 담매체 왕치 문호 우측 나다 인디언 시리즈 민호 아직 나다 미 뭐네 우측 똥 민호 민호 우리들 내내 백 가장 나 단단 문호 비셔 던적 락켜니 우들 문호니네 데이트남이랑 왕치 노우예면은 이제 백 이제 명아 체육 문호는 짱무죠 생애네 엘렉트로럴이냐 우측 짱무디 뭐네네 나다 데모크라시냐 망수슝이냐 이 망수슝이 단단 남다디 레이고 저부저부 망다망다 생각하다 일렉트로롤은 장마디 내나 이제 가다 데모크라시에는 망수정지 남다디야에 가다지 자기의 티저에 대해 이자불에 일렉션 커미션 빼임 이 미울라 치고 일렉트로롤 저 장마지의 거임불 이제 다 일 용서시에 가다 민망임불 이제 그 NGO 촉부임불 이제 가다 폴리티컬 파티 나카나카임불 BRI 멤버심불 이제 그 BLN임불 일 용서시에서 홀다 바르다디 나내치 가다 일렉트로롤은 용서 빼장마 이제 뭐냐 이제 숫고수 왕치 내카나 물수 이제 될까 이제 왕치 문호 숫주 왕치 문호닝 이제 주임을 안내네 이따 쇼앗 고수 이제 카카가 명노 미티시 명 보틀리스가 카카가 조소노 이따 짱을 제조그네 이제 시간낭 그 명낭 배 상앗 고수는 이따야 아따이 랄때 이제 가야리 때이글러네 일 용속시 라로시 일 용속시 갑결나네 원랄때 이 물을 삼물하디 이제 용속시 옷 인지민지 일바시 후르다 바르다니 남빙이 쉴게
1: 그래서라 나 대시어서 군세 내리마 고시업성에 넘어라시 SIR 각골 난 이제보다 미망나게 룽딘 도가 내림 산세 또수 기능티는 고 소수를 안 했음도 고무 소수네도 누도 내림이나다 엘렉트로 레지스트레이션 오피서 빌란게 숨 넘볼 이제보다 또 애시스턴트 엘렉트로 레지스트레이션 오피서랑 넘볼 빌바샹들 소유물 이제고 도수거대 세시 장부대 말수랑 심화 도군에 늘고소네네 누누어서 헬프데스크에 넣은 이제 나다네며 오래 헬프데스크에 넣는다
0: 힘불라 다땡 갔다 오서 똥 디스트릭아에네 갔다 컨스트리스 숨넘 완둠라 두 타왕에 이제 트리 목도니 다 소소랑 컨스티튜션 티지가 일렉토럴 레지스트레이션 오피서링에 이하로니 됩니다 이 디디놈 다 이하로 오피스가 디디가 헬프데스니 라로 다 이까 미낭 털음 세낭 지급이가 미망낭 지급이가 막가노 우측도가 다 독분이 우텐라니네 이 헬프데스가 이땅 까메나네 그룹 이직 메녹 이하로 서클 서클 디가 이하로니놈 냥고도니다 기백임을 이직 이시인디네 폰야 지금 오피스가 될까 이땅 데 오피스가 라면 어떤 폰야 이직 브리랑 디가다 이하로놈 이직 이하로놈 이제 우정하다 district election officer 같이 나이다 폰 야고소닝 아직 대가당 표야 강을 고소네네 이제 세시 나임보 어디라
1: 레솔라 저희는 잡라 대쇼서 베트남비 이제 대나 에사야 아르카 콜 정말 네세 터진다바 롱진 주야 농비 지나시 도신이 쇼르
0: 도체사
2: 상이나세 다타 돈넥레림 군슬가 assistant commissioner 닝 Kitpe Sakung AERO Kojab Sangyanabu Debka SIR Special Intensive Revision Yina Washo Potkan Nang Santojit Nortul Munu Sangmati